0: 턱이 낙득이 나이 좀 더럭봐 단차래.
1: 이 잼시 나 나온 나 터갈론 웃자리.
0: 이부디 강리다나.
1: 이 잼시 다나타나 마하라니 뿜나막 가리기 강다니. 동안 동안 바 유낙 사가이다기 락나라바수 나시디 데카우라이 파키닝 타우렐 라제 소르기라니 오이민나레. 라니 감라바리부 가리기 강다니. 아이코이 이 아마타기 이칠리나오금 눙시 짜나나 라이미나시코 이 잼시.
0: 아두디 나시디 에이나낭부 짱잉 아마타오부타레.
1: 가람바 짱잉
0: 가리금바낭나 마이테이 레이파키 사나이 아싱보 오이라바디 나코이기 나트기 자고이 이세이 마슈타나 캉팜토이
1: 이샘시
0: 예고 닝타오기람 코이 콩사 아시다 로이나락리바 아야이바 텐바 싱아시나 아홈 미암 싱이 비후 자고이기 풍론 예이간이 간타시다 낭나 낭기 마이테이 레이파키 자고이 합드나 사방암라바디 닝타오렐기 탈로이 싱기 마눙다 누가이나 산바야가니
1: 이샘시
0: 나트바디 라니 싱기 마락타 이싱가 타오가 오이나가니
1: 이샘시 아이디 나나오니 앙앙기 마탐 수오이자리 테카오 코농기 샅나 강론수 이샘 코이나 탐비요 비후 자고이기 파자바 우자리 쿠텍 비바디 하이자드리
0: 비후 자고이 나떼
1: 이샘시
0: 비후기 탄타다 낭기 강룩기 자고이 아이 바싱 아틴 바싱 비후 자고이기 탄타 예이 칼로 깜라버리기 쿠텍다 마미 탁한게

0: 이닝토 나나의 구름절이 이닝토
1: 랭신비로 우버버와 나르바르기 앙암마토 쇼나띤마다 까야다 농아이버 파워마
0: 닝토레 라제솔 아이네 따리버 파워 시워섬마라
1: 머란라고기 파워두 소이드나먹기 꼬이롬가니
0: 나시마나 볼까도리버 사물람사도 마빠레 있드나 퍼져버니 닝토나 따리트기 센자야 암드 삐너버 토랑또리 아이버 파워 시워
1: 샤녹돈 가실리아나 담버 파워 아두 소이드나 꼬이롬가니
0: 닝토렐 모란 신부 마빵글 행갓나바 헤네 뿌닝 토글로이더버니
1: 크리티스엔드라
0: 아홍기 마뿌 오이버기 흑레럭러버디 아홈 레이빡 샤단버기 레이빡 사퀘따버 레이빡 오이키드나 살그대버기 밍쩟 콩빡네 네키가니
1: 크리티스엔드라
2: 야보
1: 샤녹돈
3: 야보 야보 무란라그나 파저러버 사물람사 아마뿌드나 꺼농어시대 등나리 잉비유 야보 가야드 퍼져라 사모노 사모시부 영재나봐 이따이면 시즈 꾸른거네니슈 링토록 일려봉 가리하
4: 이닝토 사파바시나 보락리바 사모람 사시디 온톡나 퍼져크레다 이닝토
0: 마기 사모시 소이나이브 사모니 하이젠드나 쉐락 비하우다봐야돼
2: 닝토레 닝토레
1: 마란라고
2: 가대와
1: 라오라오 생오라오
2: 구름자리
1: 야리야리
0: 에이 롱남 쪼범이나이 낭군문화 홍기 맛보다 아석 쇼우는 미남 리버시 그리티 짠드 보르바로 와는 비버세라 기다바라
2: 예 아이디 그리슈 미남 되나
0: 가리 가리기 미남 되니 소이나이브 사무어 시고 낭나 파자이 땀 신르나 강제다바 이닝 타고다 하라 할리 낫더라
1: 소이나이브 사무어 하이리버 시고 가리노네 보르바로 와
0: 영비 이닝 타고 사무기 마야시 상바 만나보라 만나다보라 영비오 가직해캐나보다 소이나이버 싱이 사뿜는 먹더기 과일기 싸워보차 사무 소이나이버부 잉콜드 부슬럭러버디 미카 본근이 하이나 구루싱나 딱비라메 마품마시리 이썸썸부 수망신어때 꼬농리 이닝토우 꼬농리
1: 샤녹돈
3: 영봉
1: 샤무기 마야 아니에시 상바 만나다보라 아무것도 영구수설
3: 박은이 야무
0: 마나오 이봉오
3: 보르보르와
0: 아콘마 사무마야 온마 루브니
3: 그리
0: 소이르바디 올리버 미야두다 택신 한잔 가다 오리브니
3: 그리 해봐
1: 보르보르와
0: 이닝토 박은이 나나이 턱을 떡적해 사무마야 상바 땐바 나나이의 영적해

0: 허식다 허식다 우키바 고빈다지기 석담 까도움다 짜크래 까도움다 짜크래 하고빈다 까리노 나나이다 삐비람 리바 타우다앙아시보 레이파키다막 타와이나 본 타와이바 나트라가 레이파키다막 킹바 아니 시기 말았다 까람바노 아이나 방가다 못하우다
1: 벌레 미사하면 뭐해 벌레 꿀렁거리에 니가 다 있어
0: 뭐라느라고나 아이부꼬 티티럭해 바짜마마 학들레이마 시즈까야 길렁쩍막할 뭐라느라고기 까람다 까람다 이사난 덕하니 아이 아이 멋지다 놀라게
1: 벌레, 비싸면 뭐해 벌레, 벌레.
2: 이따봐, 낭기 눈비야니 레이나 레이나, 거리기 눈비싸면 뭐해 뭐 빠물래.
1: 마시디, 아, 마만 탁대 있었나 두나 라글바, 허식 수선 나리바, 찬나비네.
2: 거리, 눈비부 산나 볼로, 하, 눈비부 산나 볼라이바. 낭 낭아마 더 오이리 두보, 낭나 탄탄 오이라 키브라.
1: 아, 불리.
2: 이나오 눈비 바둑이 아이 거의 아니나, 라로 생 두나 라글라가. 낭나 호미야 생기 맡았다 란 호바 엄자바 나트로
1: 수미네
2: 아두가 가시 낭나 엄마 맡아 오이라가 아이 코이부 미라이바디 헥대야브라 하 헥대야브라이미
1: 바블리 낭시 아이기 라니니네
2: 이씨 까람바라니 하 까람바라니노
1: 아 우멍이라니
2: 까리
1: 멍자기 샤무마나들리에 보다 낭목 퍼져블라이때
2: 까리
1: 꾸농자디 난 목 뒤벌 이제
2: 석다 티 어두디 낭나 삼십 포이닷 깨버나
1: 에이 다도원이 다도원이 누워있기네
2: 낭나 삼십 포이닷 깨 석다 티 이거 소인 둠사이네 마세요
3: 무랄람에게 먹고 끌래 그렇지 전주 버르버르 와기 탕이 맡아 한드리
4: 무랄람기 먹고 끌래
3: 무랄짬짬을 악러버쇼 아이나 핫크네
4: 버르버르 와
3: 만하오 이봉아
4: 버르버르 와
3: 양비오 무랄람에게 먹고 그렇지 전주기 탕이 맡아 한드리 무랄짬짬을 악러버쇼 설거대에게 판발 아이나 낫크네 만하오 이봉아 먹고 싶어 부비코 루코 터너버 부비코 만하오 이봉아
4: 그다이 무란 시기 먹고 이뻐이 부싱기 루코 타그니 타그니 이뻐이 부싱기 루코 타그니
3: 만하오 이봉아 아이나 사톱두는 레이나바 할적 해봐봐 판마두다 하이리브 만디르도나 사톱두는 레비오 만하오 이봉아
4: 난이샤 월월와 그리찬드나 나이 톰라이닝이다 나 코이나 송실라가 마기 구주 당하신 물로 마코다 세 번실라가 마밑 번실라고
3: 물어라고
1: 좀래 낭나 하이키부 와 좀래 소인아이 무슨구나 군웅도 부실럽디 군웅래 카타니 하이키부 와 좀래 내비와 카이로 와기 와뿡나 이게 학상도 내라가 징겨 이게 학상되기 이 캥따부 우리가 캥나 캥나 녹라
3: 에이 미나이 맞죠 나 토나라 이러버디 이게 굿뚱은 내리버시 타도 땡골 야옥들 낭가이가 따따오이나 런바너세 엉엄무나 판바울 판너세 에이 미나이 맞죠 아이 시크릿 전드 버르버르와니 강나버라
1: 낭디 크리티 전드 버르버르와니테
3: 거리
1: 낭디 비듯 바듯 뿌 마사네 미나이 루프 전드기 마사 겐델라네 겐델라
3: 어쩌
1: 낭나 나색 루프 엄나바 뿌야싱 마이 타키브네
3: 에이 나 피닝 티는 셋바 미롱왕 마이트리바 서머럭 마머럭 오이리바 나 코이보 그렇지 전주 바르바르와나 마루 팡 넘어졌거네
1: 야 이게 당황하시네 야

0: 다시 아드리바 시라가마 탄탄한데 가람 짜오바 높이 북가리 수레이타나 간바 높아 생아두기 맞다 당판마마 따란바레
1: 이스 라가모란 바라바 허리 세색부 싱어시디 난 민각도 이름라바 모란 라가게 시박상 싱어시디 난 미세색부 싱어시나 보르그스라바 생기 비마 꾸랑근아야니 이승씨 아홈라이 빡기나 사르그 대브라제 소르기 마하라니.

흠색이 쿠돌다 아니수 보이나 쿠돌다 무자리 칼루디 펠운다기 만다키니네 삭바 난도니 옴바나 세랭바 고피 아마디 코게나 세랑비쉐이 쿠돌다 무자리

0: 누가? 아이, 엔주! 나라보 통항어! 아이, 뿡 따라왔다. 부등아이리, 꺼리는 농야이 두둥아이리네. 아이, 루코이비! 통항운 해! 통항동네! 아이, 난 뭐 뿜먹으라우! 아이, 루코이비 통지 꼭 하이라게!
1: 통세, 반라바디 파부파니. 사닝 바할락니 바마탐데 핵띠야레. 아힝데 라오콩드나 앙아와 파이동나. 사피루바드나 아파누가이 타박짭바 오이라디 파이. 좌알 사나바두부 호직뿡게야 따크라게. 따라따라 마토이 힐라마니.
0: 따라따라 마토이 따바시붕아 시대로. 하, 아노바라이바. 농디기 캉레르바나 트로.
1: 수험드나 앙앙심 뚜바 마이호우나 사갈레. 하이엔기 깨티엔기 부거다바 뽀짜이 칸도칸진. 마랑당 깨티엘레바데 엔창나피야 야말로이 빠실레.
0: 사겟바도 이닥 담은 바도 비탁 들어.
1: 비탁 가다바도 숨마 쿰가야 비탁 가다바 노가야 비탁 가다바 너무 펑강드레.
0: 아이나 살람다이드다. 아도 퍼진 하이람바도 부. 난기디 아이나 하이부도 따로에 봐. 고 조알사나 버서 기다우리 해드나 핵차우것 바다.
1: 엄마기 누파나 마사나 부훈도 엄마가 조알사나 버서 기다우리 하이부다 하라우바. 사우리도 분 빌리는 거더. 실로 이놈한테 수다데.
0: 아드디에. 실망에 농원들이 비우디 농들이 하이크라브라.
1: 아두가 하이라디네 아이움들 라이트레드나 이밤다 자크레드나.
0: 야야 또.
1: 야니 야니.
0: 두밀레 두밀레 야. 아이 과기 헨주. 아 그래. 아이 기다려 봐. 하. 세 아이 예 아이 이님지 크라크 레이딘 헤이. 아 혹시 기다위 얌 인담브로.
2: 응 인담데.
0: 아드디 진카브로.
2: 카라카라 카이.
0: 아, 어제 농당기 가리가리 짜르바.
2: 까보 카라 짤.
0: 짝디 산인드로.
2: 짜인데.
0: 시, 바빠 와하기 꼬. 진카바 파나바 짝 짜닝나바 히닥시. 시, 시크라 택시 꼬. 아주 데이디 앙 오브라 이름 호라가라 짝카라 짜가다 보니 꼬.
2: 오, 바빠. 마마 세운데 얌사오이.
0: 하, 나마세야. 에이 나마세 앙아오비니 앙아오비 하르디 사우르까네 보고 아드나 앙아오비 앙아오비 소소
2: 앙아오비 소소
0: 어 앙아오비 소소
1: 에 나빠 나사카이 농아너리도
0: 라이코 상비
1: 아힝시다 에이 타우라오라
0: 도모르시 라이코 상비

0: 그림은 무슨 떠올려? 소음 소아시다 우빠리엄 타든 비리체 그래도 보이노? 까나기와 따로 다 비리노? 소음더니 하이자리체?
1: 아, 마두기 와품도 아이네 동자리시 라레 할 수 야. 아도가 준비 할 수 야니. 아, 미엔 파자바 파자다보기 와들라이라.
0: 아이고 따그디.
2: 아이 거기서 미엔 파자다바 따돌이봐. 하, 우 타든 비리체 난길람 라이봐.
1: 아, 람세. 아이기 순나떼. 아도가 송기 순나떼. 레이바키 람네. 아, 레이가키 람다 타자바니. 아이네 떡저리시 아이기 라나이 타바 아이기 까나나바기 데먹다 나띠. 매양기 뚱기 미롤기 까나나바니.
0: 뚱기 미롤 까나나바니.
2: 아도 와도야 돼. 나는 우따라꾼 타라가 뚱기 미롤게 까리메리 레이나바게.
1: 아, 와펌 누기 와르디 아이. 노모 펌 잡음데 생독적에. 미양기 잡음 뭐 딜라바 간데 아이 소이든 하이지기.
0: 와티. 마도. 와티가 위냐. 낭는 앙들이도 로인 캉이 낭군부디도 아캉 아이 아서 오상 깨악깨아는 앙 크리버
2: 앙 크리버니 아두게 낭는 시도 우타질래 시도 아이 코에게 러북레이래 우머라 정칠래니 우나마 양긴실래니
0: 니철그리니
1: 우나두디 따바 파리버니다 마탕제이 아마 니들레하오 펑가도리버니 아이 세 우자라 망아등 타자라마가 일랩세라게
0: 어이 마카 타버니띠 한 타리 수수 포토껴도버니
2: 람비 박도근이 내수 따리브니
1: 마두나 마탐 마탐 길랭아키 토름 톡실 따르니 그라나 캉바 람비 여훔 세머니에드나 아이나 타자리시나 마야이 아두가 시기 왕마다 솜나칸 람비 아니 말락보소 러북롬시다
0: 러북
1: 응
0: 능기두 아이 코이 러미싱아치 시도부기 와니네 하 러북시 뿡망망 할래게 해보네 봐
1: 빵앙앙나 바이두니다 오크라 타람바시나 뚱더 파니 아시 파우당 아이자랑게
0: 마시
3: 야로

0: 코엔이 쌍아가 미누빠시다 풀이 시간이기는
1: 시누빠세 앙어부니 앙어부니 아 코엔이 시도 우타베 야디하이래가 만에 름미는 타실리바 화도 못 보셨다면 이거
0: 아이 강제래 이 강제래 이 강제래 한비로 한비로 마얌 한비로 이 강제래
2: 마퉁다 끝떠러 니가 낭 나한테 이렇게 싸를 가고
0: 야래
2: 봐봐
0: 야래
2: 마퉁다 끝떠러 니 나한테 싸를 가고
0: 마얌 한비로 마얌 한비로 수험시 마판 마마다 아이 우자 그래 가리노 마이도 나 히라 가리노
3: 야래 그쇼 도둑대 사회부 아이네 소위 기분이 아이 마 거기가 하나 빠오고 퍼먹는 자호들이
0: 민구
3: 아 꽉바
0: 꽉바
3: 허이
0: 야니 좀 아이 가리시다 호스피탈 퍼 긴자람하게
3: 허이
4: 와 허구앗 비로 허구앗 비로 탱해 하몽다 솜 히리 꼰 바나디 나 꼭기 꼭기 날리바 마야암세 탕타바 야로에바 나시 앙앙기 피 타망아기 티드라바디 하잉 에잠 타바 야로에 반니 하이바니 꼬 오 따비리 브로 세히리 싱 아마기 와칸 칸보 마이범기 센범도 한닥 탈로에락바다 피드 야로에 모에기 욤삿 하이도리 마탱 마탱 에코에기 두바라바네 나칸나 하이라미
3: 아이마 아유 강한 바다 꽈
4: 아이는 가서 이게 강이 시부 다리 브로 다다 브로 하이번낭 보 근데 다 브로 다다 브로 하이번이 허곳 비로 하이바
3: 다이 다이 고 다이 좀버부디 좀미 하이부네 야우럭 보다 이 샤우랑 바 거웨 바 낭기도 낭나 라우드나 콩드나 아데 에코에니 푸나 바다네 볼룸세 원다도나 띠에
4: 에 아이나 파잔 잉나 낭나라디 볼룸세 파이키 가드로
3: 바이로
4: 아주디 카리토바 하이오 카리토타바
3: 스나테 모이기 마이봉기 움사바 사트 하이바카 하이두부 아이코이기 리싱 콘트라니 푸레이바두
4: 시야오드디 콘트라니 푸노 양카이네
3: 코이니 아도
4: 카르레라가 두 인카자라 게 타라라 쿨라당 피라수 카슈카이디 아슈 사로 오이 아둠 당디 나나 비루로드나
3: 사이디네 움 가이 파자바 사바 아베이디 수망 아스타르토바 사트 하이바 아이 밤데 제 나피 하우리바 송이세 모나 디 우리드나 아도 아시 옥시젠 카라디 다도라 이브네바
4: 하
3: 농샤 마샤 카라디 파질람 가네바 모이시나 아스타르 타우드나 타일 마르벌 타바 수망디네 말림드 사베 헨글 할레 농주레 이싱 조라조라
4: 얌능아우바 키탕아우바 헤헤 타이방 무셈비베이붕어 난길리라세 농아이 크레다고
3: 농아이 리드 파리니 티켓 노만 한전 바가오이마도 아 파레 아와 농아이 와리 와타이 마카다라 곰시세 아, 이거 시간에 이거 타박살로이. 난 가나기 보더기 악장. 아, 시든 딘도 꿈까이고. 아, 난기 와카토. 아이 보타라가네 칸게. 난기도 가리토 보야보게도.
4: 칸게 옌시야데. 호이헥다 하이비요.
3: 농아이기데.
4: 마탕 용로실럭바다 피자라게 하이더라 카르소 하이비요.
5: 오 카나레게. 이비마. 이비 말로 코이 빌라이 브로
4: 하링 아시다 몰라마니니 이시야 레제예 레제예 까카피로시야
5: 까칼라로 까칼라로 아이 땡에 꽉빠디라이 브라
4: 따비리 브로 이시야 라이 아무텔랭 토피로
5: 아이나나 코이다 삐키바도 미눙시다니 센도이 까바수나테
4: 이시야
5: 아이기 이사니파 아톰바도 luhong bagi ay gipleto extend tawri bani
3: ah itim bima lakpirami
5: la ini la tinya dadana la ini maram khanga mani
3: khangjare
5: ado soihalanu man sang kai bra karino
4: isegi wapham do thawoi dabagi wabudin na chadaba ai khoi gi kai ba ya ba man chang hai babu tu आदगी मागी साइकल अमन बसिने रिसो फंबाग सिगा सिता मंगाइरे
5: फागी तौरानु सोइ बया रोय को आइ साउजरकनी चले चले क्वापा नंग नुपानी नुपाना दुमाइने हिंगदा बनते तांगकुन सोइ बया रोय को
6: ꯁꯦꯟꯅꯗꯤ ꯈꯪꯗꯕꯅꯤꯅ ꯅꯨꯄꯥꯅꯤꯀꯁꯨ ꯍꯥꯏꯔꯝꯃꯤꯅꯤ ꯊꯔꯣꯏ ꯑꯣꯏꯔꯒꯅ ꯊꯔꯣꯏ ꯑꯍꯥꯝꯕ ꯍꯩꯅꯧ ꯑꯣꯏꯔꯒꯅ ꯍꯩꯅꯧ ꯃꯔꯨ ꯍꯩꯃꯥ ꯀꯅꯥꯅꯣ ꯁꯉꯥꯏꯁꯤꯅ ꯑꯆꯧꯕ ꯁꯥꯡ ꯃꯥꯜꯂꯤ ꯀꯣꯟꯊꯣꯡ ꯑꯣꯟꯅꯔꯝꯗꯅ ꯀꯅꯥ ꯍꯪꯗꯣꯏꯅꯣꯅꯦ ꯑꯣ ꯑꯣ ꯑꯩꯈꯣꯏꯒꯤꯗꯣ ꯈꯔ ꯅꯥꯟꯕꯅꯦ ꯑꯃꯨꯛꯇ ꯌꯦꯡꯉꯒ ꯆꯪꯕꯤꯔꯛꯑꯣ
0: ꯁꯨꯃꯥꯡꯁꯤ ꯈꯔ ꯀꯨꯠꯂꯦ ꯑꯩꯕꯨ ꯀꯥꯎꯕꯤꯔꯕ꯭ꯔꯣ
3: ꯀꯥꯎꯖꯗꯦ ꯀꯥꯎꯖꯗꯦ ꯁꯥꯍꯦꯕ ꯅꯍꯥꯟ ꯅꯣꯡꯃ ꯈꯟꯅꯕ ꯈꯥꯝꯕꯤꯔꯝꯕꯗꯣ ꯍꯣꯁꯄꯤꯇꯥꯜ ꯐꯥꯎꯕꯁꯨ ꯄꯨꯈꯠꯄꯤꯔꯝꯃꯤ ꯁꯥꯍꯦꯕꯄꯨ ꯂꯥꯛꯑꯝꯗ꯭ꯔꯕꯗꯤ ꯁꯣꯛꯅꯕ ꯌꯥꯎꯅꯤꯕꯨ
0: ꯍꯣꯏꯗ ꯍꯣꯏꯗ
3: ꯍꯦꯛꯇ ꯂꯦꯡꯈꯠꯄꯤꯔꯛꯑꯣ
0: ꯌꯥꯅꯤ ꯌꯥꯅꯤ
3: ꯑꯩ ꯃꯣꯔꯥ ꯈꯔ ꯂꯧꯊꯣꯛꯑꯣ
0: ꯑꯩꯈꯣꯏ ꯁꯣꯝꯗꯤ ꯑꯩꯅ ꯍꯪꯕꯗ ꯊꯥꯞꯄꯤꯉꯩꯗꯒꯤ ꯍꯥꯟꯅ ꯈꯪꯉꯦꯅꯦ
3: ꯃꯌꯥꯝꯅ ꯅꯨꯡꯁꯤꯕꯤꯗꯅ
6: ꯁꯣꯝꯗ ꯂꯦꯡꯁꯤꯟꯕꯤꯔꯛꯑꯣ
0: ꯌꯥꯅꯤꯗ ꯌꯥꯅꯤꯗ
3: ꯑꯩ ꯕꯥꯃꯣꯟ ꯍꯣꯇꯦꯜꯗꯒꯤ ꯆꯥꯗꯨ ꯂꯧꯔꯦ ꯁꯥꯏꯕꯨ ꯁꯤꯅꯤ ꯌꯥꯎꯗ
0: ꯌꯥꯅꯤ ꯌꯥꯅꯤ ꯌꯥꯅꯤ ꯂꯧꯕꯤꯔꯣꯅꯨ ꯂꯧꯕꯤꯔꯣꯅꯨ ꯑꯩ ꯆꯥ ꯊꯛꯆꯠꯇꯦ
3: ꯑꯣ
0: ꯑꯩꯗꯤ ꯎꯃꯪꯒꯤ ꯂꯣꯏꯁꯪꯗ ꯂꯩꯖꯕꯅꯤ
3: ꯑꯣ ꯑꯦ ꯑꯗꯨꯗꯤ ꯁꯥꯏꯕꯅ ꯉꯁꯤ ꯂꯦꯡꯕꯤꯔꯛꯄꯕꯨ ꯀꯔꯤ ꯇꯥꯛꯄꯤꯒꯗꯕ
0: ꯁꯣꯝꯒꯤ ꯃꯇꯥꯡꯗ ꯑꯩ ꯂꯣꯏꯁꯪꯒꯤ ꯏꯊꯛ ꯊꯣꯡꯕꯒ ꯋꯥꯔꯤ ꯁꯥꯟꯅꯖꯔꯦ
3: ꯍꯥ
0: ꯏꯊꯛ ꯊꯣꯡꯕꯅꯁꯨ ꯌꯥꯝꯅ ꯊꯥꯒꯠꯂꯦ ꯌꯥꯝꯅ ꯍꯔꯥꯎꯋꯦ ꯃꯥꯁꯨ ꯅꯣꯡꯃ ꯁꯣꯏꯗꯅ ꯂꯥꯛꯀꯅꯤ
3: ꯑꯁ ꯑꯩꯒꯤ ꯁꯨꯃꯥꯡ ꯌꯨꯝ ꯁꯛꯇꯥ ꯑꯁꯤꯗ ꯏꯀꯥꯏꯖꯩꯗ ꯎꯅꯅꯤꯡꯕ ꯅꯨꯃꯤꯠꯇꯣ ꯍꯦꯛꯇ ꯍꯥꯏꯕꯤꯌꯣ ꯑꯩ ꯂꯥꯛꯆꯒꯦ ꯁꯨꯃꯥꯡꯁꯤ ꯆꯦꯛ ꯆꯥꯃꯃꯨꯛꯇꯪ ꯊꯥꯔꯗꯤ ꯆꯠꯄ ꯑꯗꯨꯝ ꯅꯨꯡꯉꯥꯏꯔꯗꯧꯖꯥꯅꯤ ꯑꯗ ꯊꯥꯒꯦ ꯈꯜꯂꯁꯨ
0: ꯁꯤꯁꯨ ꯌꯥꯝꯅ ꯐꯩꯗ ꯃꯍꯧꯁꯥꯒ ꯏꯔꯣꯏꯅꯅ ꯍꯤꯡꯃꯤꯟꯅꯕ ꯍꯥꯏꯕꯗꯨꯅ
3: ꯑꯗꯨꯅꯤ ꯑꯩꯅ ꯈꯟꯖꯔꯤꯁꯦ
6: ꯃꯍꯧꯁꯥꯒ ꯏꯔꯣꯏꯅꯅ ꯍꯤꯡꯕꯁꯤꯗ ꯏꯆꯥ ꯅꯨꯄꯥꯅ ꯇꯨꯔꯤꯕ ꯃꯁꯤꯡ ꯈꯪꯗ꯭ꯔꯦ ꯅꯣꯡꯃꯗꯤ ꯃꯈꯣꯡꯂ ꯃꯈꯨꯠꯂ ꯇꯦꯛꯀꯗꯧꯔꯤ
3: ꯅꯨꯡꯉꯥꯏꯈꯤꯗ꯭ꯔꯦꯗ ꯁꯥꯍꯦꯕꯅ ꯂꯥꯛꯄꯤꯕꯒꯤ ꯃꯔꯝꯕꯨ
0: ꯁꯣꯝꯅ ꯇꯧꯕꯤꯔꯝꯕ ꯊꯕꯛꯁꯦ ꯇꯨꯡꯒꯤ ꯃꯤꯔꯣꯜꯒꯤꯗꯃꯛ ꯑꯣꯟꯊꯣꯛꯅ ꯃꯃꯜ ꯅꯥꯏꯗꯕ ꯈ꯭ꯋꯥꯏꯗꯒꯤ ꯐꯕ ꯊꯕꯛꯅꯤ ꯍꯥꯏꯅ ꯃꯌꯥꯝꯅ ꯈꯪꯅꯔꯦ ꯃꯤꯌꯥꯝꯒꯤ ꯀꯠꯊꯣꯛꯄꯗ ꯂꯩꯕꯤꯔꯤꯕ ꯌꯨꯝꯁꯤꯒꯤ ꯃꯇꯥꯡꯁꯨ ꯄꯥꯎ ꯇꯥꯖꯔꯦ ꯑꯗꯨꯅ ꯑꯩꯈꯣꯏꯒꯤ ꯐꯣꯔꯦꯁ ꯂꯣꯏꯁꯪꯅ ꯁꯣꯝꯕꯨ ꯂꯣꯏꯁꯪꯗ ꯊꯕꯛ ꯑꯃ ꯍꯥꯞꯄ ꯍꯥꯏꯅ ꯃꯌꯥꯝꯅ ꯋꯥꯔꯦꯞꯅꯔꯦ ꯑꯗꯨꯒ ꯍꯟꯗꯛꯀꯤ ꯋꯥꯔꯜ ꯏꯟꯚꯥꯏꯔꯟꯃꯦꯟ ꯗꯦ ꯅꯠꯇ꯭ꯔꯒ ꯕꯟꯅ ꯃꯍꯁꯕ ꯅꯨꯃꯤꯠ ꯑꯃ ꯃꯤꯌꯥꯝ ꯄꯨꯝꯅꯃꯛꯅ ꯇꯤꯟꯕ ꯊꯧꯔꯝ ꯑꯃ ꯁꯤꯜꯂꯒ ꯁꯦꯜ ꯈꯔ ꯃꯅꯥ ꯃꯊꯨꯝ ꯑꯣꯏꯅ ꯄꯤꯕ ꯍꯥꯏꯅꯁꯨ ꯃꯌꯥꯝ ꯋꯥꯔꯦꯞꯅꯔꯦ
3: ꯑꯗꯨꯛ ꯌꯥꯝꯅ ꯑꯋꯥꯡꯕ ꯊꯥꯛꯇ ꯄꯨꯈꯠꯄꯤꯗ꯭ꯔꯁꯨ ꯌꯥꯏꯗ ꯊꯕꯛ ꯍꯥꯞꯄꯤꯗ꯭ꯔꯁꯨ ꯌꯥꯏ ꯑꯩꯅ ꯇꯧꯖꯈꯤꯕ ꯈꯔꯗꯨ ꯁꯛꯈꯪꯕꯤꯗꯅ ꯁꯤꯡꯊꯥꯕꯤꯕ ꯃꯁꯤꯅ ꯑꯗꯨꯝ ꯄꯦꯟꯖꯔꯦ ꯑꯗꯨꯒ ꯑꯩꯅ ꯂꯣꯏꯁꯪꯗ ꯂꯩꯔꯗꯤ ꯑꯩꯅ ꯉꯁꯤ ꯇꯧꯖꯔꯤꯕ ꯈꯔ ꯑꯁꯤꯗ ꯀꯥꯏꯒꯗꯕ ꯑꯣꯏꯔꯒꯗꯤ ꯑꯩ ꯊꯕꯛꯇꯨ ꯇꯧꯖꯔꯣꯏꯗ
0: ꯀꯩꯁꯨ ꯀꯥꯏꯗꯦ ꯀꯩꯁꯨ ꯀꯥꯏꯗꯦ ꯑꯗꯣꯝꯒꯤ ꯊꯕꯛꯇꯣ ꯍꯦꯟꯅ ꯄꯥꯛꯊꯣꯛ ꯆꯥꯛꯊꯣꯛꯅꯕꯅꯤ ꯑꯗꯣꯝꯒꯤ ꯃꯈꯥꯗ ꯃꯤ ꯈꯔ ꯄꯤꯔꯅꯤ ꯑꯗꯣꯝꯒꯤ ꯎ ꯊꯥꯕꯗ ꯌꯦꯠꯅꯕ ꯈꯠꯅꯕ ꯆꯩꯅꯕ ꯂꯩꯇꯅꯕ
3: ꯑꯣ ꯑꯦ ꯑꯗꯨ ꯑꯣꯏꯔꯗꯤ ꯌꯥꯔꯦ ꯂꯥꯏꯕꯛ ꯐꯕꯅꯤ ꯁꯦ
0: ꯆꯦꯅꯤ ꯁꯤꯗ ꯌꯥꯅꯤꯡꯕꯒꯤ ꯈꯨꯌꯦꯛ ꯑꯃꯇꯪ ꯄꯤꯕꯤꯔꯣ
3: ꯇꯧꯔꯤꯁꯦ ꯃꯪꯂ ꯍꯥꯔ ꯈꯪꯗ꯭ꯔꯦꯗ ꯈꯨꯌꯦꯛ ꯄꯤꯕꯗ ꯀꯣꯂꯣꯝꯒꯁꯦ ꯃꯨꯛꯀ ꯊꯣꯔꯛꯀꯗꯕ ꯃꯥꯟꯗꯦ ꯑꯗꯩꯗꯤ ꯃꯤꯀꯞ ꯑꯗꯨꯝ ꯊꯣꯔꯛꯀꯗꯕ ꯃꯥꯜꯂꯦ
0: ꯃꯨꯛ ꯇꯥꯔꯦꯗꯅ ꯁꯦ ꯁꯦ ꯁꯤꯗ ꯁꯤꯗ ꯑꯃꯒ
3: ꯌꯥꯔꯗ꯭ꯔ
0: ꯌꯥꯔꯦ ꯌꯥꯔꯦ ꯅꯨꯃꯤꯠ ꯑꯐꯕ ꯑꯃ ꯌꯦꯡꯉꯒ ꯂꯣꯏꯁꯪꯗ ꯍꯦꯛꯇ ꯂꯥꯛꯄꯤꯔꯣ
3: ꯍꯣꯏ
0: ꯑꯩ ꯍꯥꯟꯅ ꯊꯤꯕꯤꯔꯛꯑꯣ ꯑꯩꯒꯤ ꯃꯤꯡ ꯀꯣꯟꯁꯝ ꯇꯣꯝꯕ
3: ꯐꯅꯤ ꯐꯅꯤ ꯁꯥꯍꯦꯕ
0: ꯑꯗꯨꯒ ꯁꯦ ꯌꯥꯝꯗꯤ ꯌꯥꯝꯕ ꯅꯠꯇꯦ ꯁꯣꯝꯒꯤ ꯆꯍꯤ ꯇꯔꯦꯠ ꯅꯤꯄꯥꯟ ꯇꯧꯕꯤꯈꯤꯕ ꯃꯃꯜ ꯌꯥꯝꯂꯕ ꯊꯕꯛꯁꯤꯡꯗꯣ ꯁꯛꯈꯪꯖꯕ ꯑꯣꯏꯅ ꯑꯩꯒꯤ ꯃꯥꯏꯀꯩꯗꯒꯤ ꯂꯨꯄꯥ ꯂꯥꯛ ꯑꯃꯇꯪ ꯏꯃꯨꯡꯒꯤ ꯑꯋꯥꯠ ꯑꯄꯥ ꯁꯤꯖꯤꯟꯅꯕꯤꯌꯨ
3: ꯇꯧꯔꯤꯁꯤ ꯀꯔꯤꯅꯣ
0: ꯌꯥꯝꯗꯦꯗ ꯌꯥꯝꯗꯦ
6: ꯁꯥꯍꯦꯕ ꯌꯥꯝꯃꯜꯂꯤ ꯈꯥꯏꯕꯨ ꯑꯃꯇ ꯊꯝꯕꯤꯔꯝꯃꯣ
0: ꯃꯤꯑꯣꯏꯕꯅ ꯑꯐꯕ ꯊꯕꯛ ꯇꯧꯕꯁꯦ ꯃꯗꯨꯒꯤ ꯃꯍꯩ ꯅꯣꯡꯃꯗꯤ ꯁꯣꯏꯗꯅ ꯐꯪꯒꯅꯤ ꯎꯠꯆꯕꯅꯤ
3: ꯑꯗꯨ ꯌꯥꯝꯃꯜꯂꯦ ꯁꯥꯍꯦꯕ
0: ꯌꯥꯝꯗꯦꯗ ꯌꯥꯝꯗꯦꯗ
3: ꯑꯗꯨꯒ ꯁꯥꯍꯦꯕ
0: ꯍꯥꯏꯕꯤꯌꯨ
3: ꯋꯥ ꯑꯃꯅ ꯃꯤꯌꯥꯝꯁꯤ ꯃꯆꯥꯒꯤ ꯃꯁꯨꯒꯤꯗꯃꯛꯇ ꯂꯧ ꯏꯪꯈꯣꯜ ꯂꯝꯇꯨ ꯂꯩꯁꯤꯟꯅꯔꯤ
0: ꯍꯣꯏ
3: ꯕꯦꯡꯛꯇ ꯁꯦꯜ ꯃꯑꯣꯡ ꯃꯑꯣꯡꯒꯤ ꯊꯝꯖꯤꯟꯅꯔꯤ ꯑꯁꯤꯒꯨꯝꯂꯗꯅ ꯃꯤꯌꯥꯝꯁꯤꯡ ꯑꯁꯤꯅ ꯇꯨꯡꯒꯤ ꯃꯆꯥ ꯃꯁꯨꯒꯤ ꯎ ꯋꯥ ꯊꯥꯕꯤꯔꯝꯕ ꯆꯨꯝꯕꯖꯥꯠꯅꯤ ꯁꯥꯏ
0: ꯑꯦ ꯌꯥꯝꯅ ꯆꯨꯝꯕ ꯋꯥꯐꯝꯅꯤ
3: ꯑꯗꯨꯒ ꯑꯉꯥꯡ ꯅꯍꯥ ꯍꯧꯒꯠꯂꯛꯏꯕꯁꯤꯡ ꯑꯁꯤ ꯏꯁꯤꯡ ꯅꯨꯡꯁꯤꯠ ꯃꯥꯂꯦꯝꯒꯤ ꯍꯣꯡꯂꯛꯏꯕ ꯐꯤꯕꯝꯁꯦ ꯈꯪꯗꯕ ꯁꯨꯛꯌꯥ ꯌꯥꯗꯕ ꯑꯃ ꯑꯣꯏꯍꯜꯂꯕ
0: ꯌꯥꯝꯅ ꯆꯨꯝꯃꯤ ꯌꯥꯝꯅ ꯆꯨꯝꯃꯤ
3: ꯂꯣꯏꯅꯅ ꯃꯥꯒꯤ ꯃꯥꯒꯤ ꯃꯄꯣꯛ ꯅꯨꯃꯤꯠꯄꯨ ꯑꯣꯏꯔꯦ ꯂꯨꯍꯣꯡꯕꯗꯕꯨ ꯑꯣꯏꯔꯦ ꯁ꯭ꯀꯨꯜ ꯃꯤꯡ ꯆꯟꯕꯗꯕꯨ ꯑꯣꯏꯔꯦ ꯑꯗꯨꯒ ꯄꯔꯤꯈ꯭ꯌꯥ ꯍꯥꯏꯗꯣꯛꯄꯗꯕꯨ ꯑꯣꯏꯔꯦ ꯎ ꯊꯥꯕꯒꯤ ꯆꯦ ꯆꯥꯡꯁꯤ ꯌꯥꯎꯍꯟꯕꯒꯨꯝꯕ ꯑꯃ ꯍꯥꯏꯖꯕꯗꯤ ꯑꯉꯥꯡ ꯅꯍꯥꯒꯤ ꯄꯨꯟꯁꯤꯗ ꯎ ꯑꯃ ꯑꯅꯤ ꯊꯥꯕ ꯍꯧꯍꯟꯕ ꯍꯥꯏꯕꯁꯤ ꯁꯣꯏꯐꯗ꯭ꯔꯕ ꯇꯧꯗꯕ ꯌꯥꯗ꯭ꯔꯕ ꯑꯃ ꯑꯣꯏꯅ ꯂꯩꯉꯥꯛꯀꯤ ꯑꯀꯟꯕ ꯋꯥꯐꯝ ꯊꯝꯕꯤꯔꯒꯗꯤ
0: ꯌꯥꯝꯅ ꯐꯖꯕ ꯋꯥꯐꯝꯅꯤ ꯑꯩ ꯃꯔꯤ ꯂꯩꯅꯕꯗ ꯈꯟꯅꯅꯕ ꯄꯨꯈꯠꯆꯒꯦ
3: ꯁꯥꯍꯦꯕ
0: ꯑꯗꯨꯗꯤ ꯑꯩ ꯑꯃꯨꯛ ꯌꯧꯖꯔꯒꯦ
3: ꯑꯩ ꯊꯤꯟꯗꯣꯛꯆꯒꯦ ꯑꯩ ꯊꯤꯟꯗꯣꯛꯆꯒꯦ ꯑꯩꯈꯣꯏꯒꯤꯁꯦ ꯈꯔ ꯅꯥꯜꯂꯦ
0: ꯍꯣꯏ ꯍꯣꯏ ꯌꯧꯖꯔꯦ ꯌꯧꯖꯔꯦ ꯂꯩꯕꯤꯍꯧꯔꯣ
3: ꯐꯅꯤ
0: ꯑꯩ ꯌꯧꯖꯔꯦ
3: ꯌꯧꯖꯔꯦ ꯀꯩꯗꯧꯔꯦ ꯀꯩꯗꯧꯔꯒꯦ ꯄꯩꯁꯥꯗꯣ ꯄꯥꯏꯔꯒ ꯅꯥꯄꯤ ꯇꯥꯔꯤꯗꯨꯕꯣ
4: ꯌꯥꯝ ꯀꯞꯅꯤꯡꯉꯤ ꯉꯁꯤꯗꯤ ꯑꯁꯤꯒꯨꯝꯕ ꯅꯨꯃꯤꯠ ꯑꯃ ꯂꯥꯛꯀꯅꯤ ꯈꯪꯗꯕꯅ ꯑꯩꯅ ꯉꯥꯡꯈꯤꯕ ꯂꯧꯈꯤꯕꯗꯣ
3: ꯌꯥꯔꯦ ꯌꯥꯔꯦ ꯁꯦꯜꯗꯣ ꯀꯅꯥ ꯀꯅꯥꯒꯤꯅ ꯁꯤꯡꯗꯣꯛꯈ꯭ꯔꯣ ꯑꯔꯦꯝꯕꯗꯣ ꯅꯪꯒꯤ ꯑꯣꯏꯔꯣ ꯑꯗꯨꯒꯅꯦ ꯏꯆꯥꯒꯤ ꯏꯆꯥ ꯍꯦꯟꯖꯨꯒ� ꯆꯥꯅꯤꯡꯕ ꯑꯦꯟꯁꯥꯡ ꯊꯣꯡꯕꯤꯌꯣ ꯑꯗꯨꯒꯅꯦ ꯂꯥꯏꯅꯗꯤ ꯌꯥꯔꯣꯏ ꯁꯥꯟꯅ ꯄꯣꯠ ꯃꯇꯝꯒ ꯂꯩꯕꯤꯌꯨꯀꯣ ꯕꯤꯃꯥ ꯉꯁꯤꯒꯤ ꯃꯇꯧꯁꯤꯅꯤꯅꯦ ꯁꯤꯅꯦꯃꯥꯗ ꯍꯦꯔꯣꯅ ꯃꯃꯩꯗ ꯉꯝꯕ ꯃꯃꯩꯗ ꯍꯦꯔꯣꯅ ꯊꯤꯡꯒꯥꯏꯕ ꯍꯥꯏꯗꯣ
4: ꯃꯥꯅꯦ